0: 말로 몰라.
1: 그래서 와도 봐봐. 한다 안 했더니 너.
0: 눈 한당에 보호리 맘이 아스도 까고도 애꿈하고 풀었다마 아함 와니 마이 하도도 패션맨 내 대티 패시 살라마코 미스 패션 미스도